시간이 돼도 꼬닥도 꾸지난 듯 자네가 깜짝 놀래 목으로 움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인 뒤 푸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.